고작 원하는 게 이 beer이라면 오케이 선택은 너의 것 매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사랑은 혼자만의 만족 같은 지루한 class 비겁한 변명은 계속됐고 네 감정 없는 진심은 like mockingbird 좀 힘들 수도 있겠지 but I can do it 불타는